사르방 바네 사르방 만네 사르방 브라능 사르방 드라능 사르방 부구다 사르방 조구다 사르방 대방 사르방 배방 사르방 갈레 사르방 발레 르왈 샨드 드와프라사드 아드루바나드 무르타 아존 프르카파르 사르만 드라만 대바 베바 아드 우다하르 사르팔 사르바 갈 사르코파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으아, 그름,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향 그를 ਅੱਖਾਂ ਬੰਦ ਕਰਕੇ ਸਾਰੇ ਜਪੋ ਜੀ ਜਿੰਨੇ ਬੈਠੇ ਸੰਗਤ ਚ ਗੁਰੂ ਸਾਰੇ ਬੋਲੋ ਵਾਹ ਗੁਰੂ ਵਾਹ ਗੁਰੂ ਵਾਹ ਗੁਰੂ ਵਾਹ ਗੁਰੂ ਵਾਹ ਗੁਰੂ ਵਾਹ ਗੁਰੂ ਵਾਹ ਗੁਰੂ ਵਾਹ ਗੁਰੂ ਵਾਹ ਗੁਰੂ ਵਾਹ Guru, Huang, Guru, Huang, Guru. Sorry, Bolo Vagru.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Guru. Guru, Huang, Guru, Huang, Guru, Huang,
그르 ਅੱਖਾਂ ਬੰਦ ਕਰਕੇ ਬੋਲ ਕੇ ਸੁਣੋ ਹਿਵਾਂਗ ਗੁਰੂ ਹਿਵਾਂਗ ਗੁਰੂ ਹਿਵਾਂਗ ਗੁਰੂ ਹਿਵਾਂਗ ਗੁਰੂ ਹਿਵਾਂਗ ਗੁਰੂ ਹਿਵਾਂਗ ਗੁਰੂ ਹਿਵਾਂਗ ਗੁਰੂ